0: 사냐구나. 우리 약도 사냐구나.
1: 에이, 아도노.
0: 메라세.
1: 마, 아도노, 라미소.
0: 예스.
1: 아, 잡아, 와투이. 아도노, 라미소.
2: 아무튼이.
3: 와이치치.
1: 아바타노.
3: 아미오.
0: 미라세.